0: 我们一句比没次休了的，现在来装修扩展的，没次一开修些短期呢，俺就连接连接人了，完全一样是。
1: 생기 접어나봐 건강상 뒤진 주인의 토탈이 효로에 따보식 당자와라 지 신탕 매바시리 라량 산주기 뒤질라 립신두 대린 배종 룽진 닌진 리쿠 캄게 룽진기 나당이 뒤베 휴람지베 린신노 나바 린지라 산주 쪼보 용치동 류심 나소 팁치 나르송케 로디노 나츠 니뇽웨 루양탄 그드 타니카지 그드 주데 디심베 로달라 라량 텐소치시디

0: Chu, ye chu yang chu, gu chu gu chu, ziri nghe chu, sa ji kirang chu, di gu chu bide chu chi le je, le se chu la yun jab ji pi lo.
1: Yao de, shui, xia tian de shu, dong tian de shu, jin tian shi, ni de shu, mi tian shi, mo de shu, di gu chu mi li be mu de shu, xia jian mu ni yun jab zi ma ba.
0: Aha, zi, di gu chu mi li chu mai wi na, kirang tom na ara nyo jia yun jab zi pi xia
1: da. Zibo, ara yun de tab shi la ma pi u gri. Chorong bu shi gu tu la ara pi pe lam da lo su mi ya ma ri.
0: Ati ngay gu zi shi gua jia mu tu, kirang u ne shum shi di ya u shi wi gyu tu wa.
1: Di se yu ma ta, di sha ge chi ta ge na ka li ya sho li in par ta chi zi.
0: O rwa.
1: Lak tu wa ka pa ta da tu ka sa a pe yi na sing tu wa, di na li shi zi bu zi ya ka sa lu sha
0: mi. Oye ge, u ne ga ra tu to na shi ta mi je, di mi tong chi bu zi na gua ta.
1: U ne re tu wa, nga zu me bu zi ta le la bu shi kyu ne re mi
0: ta. Ta ra 토마가면 대체나 기부요와 코다시.
1: 아, 토마서 기부 가능요 미주사바 장 잡아거리.
0: 장도 쉬나 고다 녀벨아야 가능요.
1: 아, 장도 쉬나 내가 날 때 고나 쉬 투쇼 당서.
0: 다음에 차세. 삼은 애 쉬미 니세 키라 쉬셔야 되기.
1: 와다 저니 뭐 숨다 기대다나.
0: 아, 되리 되리. 사.
1: 레세.
0: 빠주 저니 최사 쉬 보면 습내 디데상 체리.
1: 빠주 맨날 냥셔고 빠자 맨날 까라주.
0: 까라주. 아이 이제 맞지 되발아 잡대 제가 주디 깔아 주제 주고
1: 아주 될수 때다 그리고
0: 아 수지 너무 고절이 최근에 구셔 미마리
1: 있을게 수지 수야 프리방게 담배 된 자자로 꼽다셔
0: 쓰고 땡수 담주 배불라 열고 땡수 구셔 미마라
1: 아 쓰고 땡나 까다 수 열고 땡나 품다지
0: 갈 품다지 하고 가죠
1: 저랑스러 야마 꼬도 대 품다지 보다가 라사이
0: 레제스다 가즈 미마라 좋아도 되잖아 품다지 제 야
1: 아 진짜 쇼샤다
0: 지그리고 컴주 몇 잡으면 나 보면 나배 도도래
1: 어 컴주 집자 보면 더 부부 아마 실비
0: 참도부터 주주이 되나 보고 세주이
1: 아 보고 참다 세는 가르 좀다 주이
0: 가리 가리 가리 가리 치라 가리 좀도 주고 치라 다음에 쇼 라트 주로 와
1: 아차 나 라트 신절이 아 치라 가나요
0: 예 쇼다 접선 가자
1: 치라 쇼다 되네 쇼샤 단지기 이래
0: 에 치라 세스고 야 어때도 뭐지 대지 쇼 바라 되나 빠차도 쇼 쇼다 되나 쇼샤도 벌써 네가 둘이 뭐 겨우 쳐도 정모자 쇼바 쇼바 알아 그 교다 내지 알아 그 제다 담아 알아 그 제주 나 사사주 제주 매다 뭐 쪽
1: 나 대무스 에 기타 쳐고 첩주라 빠르 첩주데 쇼주데 죽바 쇼스고 치지데 베베 치스데 쇼주데 럽스 샤주마 쇼베 럽스 마스나 쇼바 고라 사용마 두부 갈 샤용 더군살 답이 마셔봐
0: 쇼쇼와 고라 달리리 계속 마 첩다 튀니 매
1: 쇼바르스에 데모데 더 카와세네 달리리
0: 쇼바레 빠르다 더부디
1: 그돌레 숨 쉬이
0: 테네 빠르 접수다 다시 빠르 첩주이
1: 땀 빠르 쇼

주제 차다시비 라노 라다르시요 되니 사연제 원전의 도희랑예제 사연제제 자라게 니다히인 바다 도희랑예제 사연 람말레비 사콜라 까창간에 까차 조라카히 원제 카티조비에 뒤초 콘토시토 사연제 원솔라 모니 요바마지 녜유 노와다 쳇비 녜카 유스 제네 사연제 노치 총도 당괴나 고송샤주로 조인데 종체다 종신 조정시가 체리단 텀비 고니 산이 당고 브라마제 연공 고송 레포르샤 괴히 시소다 마망지 코드 자지 강리샤구 고니 란제도 사유 망와다 다체케와 자카케와 노체케위 연공 노트샤주디 머지리 제와 담자 요바다 참마 냥규 샤구바 소리 냥니 이지샤주단자니 대양 긴니 연구 노천 희샤 랑궁아 로종세바다 사윤지 촌도 통제 답종도 호타기 교구 롭드라 총득 사윤지 댄자 로소 동위 내조 연바다 닝네 APP 당 겐첸제 샤른 총와 준네 사윤지 원소 니다 소제 참정 해결로 준련 시대 사윤지 원소 니다 人바 마보다 런도 세보 모보제제 야완제 히바르세구 섬네 사유고지 똑당 문전시에 도바당 차별심으로 가대야 니소 각계문시 사유단 제와 유비 도바쇼나 산에대기 사유대카라 르제시초 옛네 초와당 갈리샤유제 컴퓨터고지 연구 누바 동낭시대 근행지 가서 도강라 히히세바당 사틴도 동과 장라당 장종소 수도홀하기 외매지 노체 살구 도강랑기 중가 산에대기 연구 송골 랑자 땅 톰바르샤그 나니 사연 너스레 다득라 곰바르시디 사연제 촌도 코마 다득샤그 바다 친치 다 로치 무송 치리지 롱통 안 조그 년코르지 녜유 니지 차초나 톤제 란틀라 준련시니 친상게 촌도 녜유 차이 조아다 답정샤그 동네 사연 중가 yurdu nipa tang tun ni yipa tang gipa lakpar tangpun zamba ji sha guipa tang. Yungu chokpo ya di denja ki nisu bawar su long tun tang chukku chubi nyeyur si ta chukpa. Shichir yurdu yungu ji chungto kundun la nyengu. Dun ni sayun ji hiru na lu si onchan ji chunpo si pa tang lu to songchuk si ni zopi sen ji shokpa gupa tang. Niyu jun koyu da chachin na yin ni, rangshu khuta shi di, hiru li ta kanto sha gu. Je ni, sanyun shuyun tuwa ranyi denja yin bi ngunro chachin wu longtun gu, no te mnara rojo shi di, yomcho nyen ka ngungo shi hi gu. Go ni, no kurdo yungi ji, gondun tang gudri, ni ka gudri ji langsha ka la zisung shi di. Sheta naso la di ni, senkan ji no hiu, yechung to tang gu ba ji yin. Gontsenba tenne, sanyon gobi junhi koteri.

0: 메션은 전어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인수종비 경귀 유인
1: 메션 응고시 주나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남아다 로닝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쳐

Edu, Nursi Sichu di Chongsib la Chogwa ta, Sichin Chongzu Sikun Dozhi Ngangchir Tanggyu. Tunle Yuken ta ki, Lak Yu ki Tunle Topshir Tangwa ta, Tunle Meken ta ki, Ngoy la Tongcha Semne, Chongzu Sangmar Rengi ki Pekye Tablam Tsuro Che Yuji Jo Yubashi. Yewo Yi, Chongji Tiyong ki Jili Ngoychu Jigdong Gya ta Jomeng Nga ti, Mingma Jigur Jigdar Zinne, Jigur Chargyu ta Rigi Ne Gwinti Tanggyu. Chonggui Zuo ta Pepe Lela Changwe Lenue Pekye Tanggyu, Chongzu Digui Tuchu Gyur Chegyu. Chonggir Nidabsu, Chongsib Gen Namba Sorcho Jinne, Jungkam Shingle Pekye Tangwa ta, Jibbe Shepshu Gyuntu Ngang Tuisangtu Tanggyu. Li Zu Chongzu Ni Tienang Ge Jigyin. Chongsib Gen Namba Gyuntu Ngang Jyuri Chebagyu, Nidong Jubdin Loro, Li Zu Chongzu, Zedien Chongsib Gi Buda Mekor Lamdi Nang Zunne, Chongsib Gi Keten Yusu Kumsi Gi, Yuguwa Mabuchi Ge Yiwang Guyu. 고급대단들이 리조총주 총습기년에 땡기체디 총습기 체주타 릭내기 멍시대비 사르투 총소로 교류 저장신진 이우총기를 허우자의 총슝 리조총주 슈노 사르투바 손슈이이 양신자체외 총습타 총소총제기 총르니 안소로 대다 지도 야부총유바타 사르투기 디네시힘 주구탄 섬수 야부상마 대가로 경유롱은교를 제도 만수 윤구의 천기 최자의 점주 대가를 긴니에 점등기 거공식도 좋니에 장면 양리치 조구 유지 조유버시 예도니 작성률 다오 고배진이 주님 지겹주지 이우로 독심낭와를 배급 서지 당부 리조 총소를 배우신 공기 상마라 총세입 다르게기 명의배 돕쇼 신도 치와타 뉴람 갸친부 유비에 유미빈더스 배준 후르다시에니에 퇴모 초교르기 지도된배 종교를 초소 교교배 제구나와시 Nidong Gyami Jumi Nyi Lon Nye, Nidong Gyami Nyi Tsaksum Lui Par Ki Tuyun Long Nyi Shisakji Yishin. Yu Long Jiksun Ta, Ngak Jui Jiksun, Togur Jiksun Je Li, Lu Dun Xi Jinping Ki, Peke Chu, Ngaji Par Sum Tu, Mima La Digi Junkyu Mi Ji Bi, Sikyun Tu Xi Sun Yu. Taja, Li Zu Chong Sur, Xunu Sar Dui Ba Sumge Shibzhu Lhak Zam Zom Yuba Ta. Sar Dui Li Ri Gya Lhak Zam Lak Dar Che Nye, Lu Dar Yu Gor Hua Mi Ting Chi Gya Lhak Zam Ki Yi Wang Gu Yu. 明儿 리조 총수 탄도 네고르기 총수타 냠제키 리조 첸베 튀모 조교를 구조하다 튀모토 멍의 당대 총수 돕된 공수 조디 개변 냠제타 년컨 냠고르 제규 저자 징진 이우 총계를 허우자 총수 리조 총수 당지 비 수지 方好龙기 안수 지급 수지 악주 로라 덴보르겐데 총수 시엔 개타 냠제 제디 루지 심지타 김산식 냠도 레가 제바 제체니 안주 리조 챔비 쿠디 싱레 도브덴타 총십 지도 싱부 충부 제기 튀모 추교르기 넘버 사바드 요구시 주요 로드윈 시진핑기 이우 폐계 개념료 촉동타 개대 동급 총계타 총십 지교르 샤르괴라 낭친 제고 솔레라 데니 싱레 소타 송레라 데니 싱레 도브치르 동와 총기라 데니 총십 니치바 총계타 총십 편준 군디 동화 제니 이우 폐계 동위 지덥 뉴데시 인시 대낭유 로니 슈이징 이우 이 토터 파르송투 로드윈 시진핑 기 조직 난위 카초 실송 총계타 총셉기 멍시 지구타 지베 셉슈 해바 균튜왕 총도 동화타 총계 조정 크기 갸균티 녀도 갸미 좀이 출류 지리 조시 망업 중어 주니 지리 조시 마 갸타 주주 바르 치로 심바타 총계타 총대 진도 규르세 갸지 기주 계속 차 뒤인 심바 총셉기 총미 미리 찬용 규주 조배 용법 고로 어지 된동 고비 조주 지향 생유 총소 중대기 총기탄 총습기 능이 제어 마세 탄동 튕례제다 균리 사군 대외 지배 촉소 갸기바시 이우 콜라시비 정시 총튕디네수 균체 제조보다 공입기 기주티 니자르 게자취유 제체 중중기 개부도 제어 유바니 신진 망물의 개비 튕기 제다 지시 총바 우린기 치마 립기 뒤바타 대신 타고타 겐자 문부 중중 제소니 안조 안회다 河南 江苏 河北 지역의 사제 대다도 겹유 악도 치르 표수 대다 접직 튜뉴경 제토로 칭송 시주 유부시 이우타 파르타 지리 십기 학습 유비 안회 天长 총제토 기초기 균체소 소저 티르 튕기 시기유 소제 경고와 장동기 안수양 이우 총소 총제 튜뉴 제다기 로지 시기 이우이 추구 제바타 안주 리뉴 지기유 안주 소제 니점기 중미 간학섬라 대자기 리슈 고급 고든진이 콘주 용법 망도 진유 지주유 비숨 소배 악도 렉자르데니 다제 이우 총소 중제기 총제 개용기 튜레크 개단 주의 폐결라 샴데쇼타 튜레제다기 개용기 킬레 징종타 치 중제 치

0: 계급 심주간키 투름루주화 다클라키 조코로 사르기 철업주화 콜레지피 토난 챔프지피티 장세 장축부 지켄 계튼 추미점린러 계차주부타 추구 예지 라제 덴피 미탑링누키 미시 계지 잼솔러 덴파 로만 계차키 7인중제 대소 람롱 중원라서 조크 저거사피 센제 사르지타 튜레 부교키 고급 템진제티 센제 사르타 튜레 사르 냠제 딩섭체교 꾸디당회 뷰사르 튜게 뉴쇼 균체 메바튼티 콜레지 뷰피겔라 순쇼 사바네바타 꾸쇼 사르퍼 균투 네규제 송바타 다클라히 중국 미터브링 뉴기 비입 체제라 매도 망보세프타 야수 개바다 피게 진부티 돈니 중국 천재 스타트 뉴퍼 균퇴가 체르 진봉을 휴 잠린 시제 다왕 전주기 캡자 제피 지루니 동이 주쟁을 휴 콜레지 뷰 스타트 듄창 년수 레원 바싱나 콜레지 뷰 스타트 듄창키 펑짐나 중국 앙주베나 통마 주유바마세 콜레지 뷰 렉체 갸이 사르 듀소 니슈 접시키 사르 듀소 지체 창보르망 수키 변조 디지직토 교르휴 제송토 콩키 니웨로 제신 중크 뷰사 튠게 뉴쇼 경유르 베게 당티 장딘 사르 뉴퍼 초요네 저르다 휴 솔레 추미타 징뉴 수트 미탑 징뉴 뉴그 사비에 랑코스 캬공스 중크 사르 퉁제 균퇴응한 퇴바마세 라세 제적의 캠한 주교 경유르 구디당 후에 튠게 치세 문세 퇴비 치르 진파탕 변조 징뉴 젠탕 장도 젠러 조교류 용화 구디당 휴지 송유부시 다쿠라키 중크 첸제 사르트키 네트키 뚠초타 마라 구지러 낭진지기 휴 行列 캬꾸용러 차순너 중크 체두 주규 순수타 경위 순수 락제 폐주러 구디당 후에 튠도탕 뷰리 도고지키 나가사부카지 튠유부시 튠기 지배신 장가르 뷰뚠 족뚠탕 지신 송경키 미미 남주소 징뉴직체 경유르케대 당티 行列 튠기 내민젠탕 정세젠 도교교 구디당 유부시 튠기 라제티 조크 준중아 行추전부탕 내뷰뉴치 원고 춘진체교 탈비당티 行列 튠기티 티외 뉴콩 준중탕 쿠류 저튠용교로 구디당 휴 좀제 대달리에 징례 튠게 치세 토로 침부마세 남시 균도러 카데조부타 조제된자 겐린 치파 류기 촉배락제키 대거르 코드윈체키 중크 순수리지게진키 더통 정시체모타 미터브징류락제키 순수 규림나 낭진체티 코리오 정시타 시규 초중키 체진타 송제체티 로도키 내민균진 이집타 시규 초중키 원바 원교류 용활체티 로도키 링류주규 순수 티외 신시타 툴라 편제 체원 용활체규 락제 제트티리키 경유르 신뢰 튠기 지도피에 콜레지피 로조기 급신다키 지실진리규 센제 사르기 균체 미발 튜레 사바타 비이 사퍼 군뉴 사바체 균체 미발 중토 조부타 계급기 콜레지 뷰 젠스 차퀴 트위터 순쇼 균경 제규 지타 콩키 콜레지 뷰 센제 사르 냠레 나주겐 타 꾸디 동케 계진 시긴 비 중크 콜레지 뷰 허저 계급 젠 타 센제 사르 캬콩키 비에지 냠레 라 슝능 계교 토다발숨토 통진치바타 중크 고예냠레 타경체티 계지개왕 태외망화 중크로 롭종탕 비리체티 젠제 사르기 중재리에 계급탕 미망 태외망화 펜버토버 지신휴지 송토 롱아첸 주영업여신 장계키 계지토 젠제 뉴버 치수된피에 가구 더구 토담름루말라 뉴쇼 유구준티 고예 냠레르 티웨 뜻뜻준기임시 가구지겹수히 겐구르회 게세지겹카 생거슝든탄키 지지니중이인소피에 고속단력배 롱아첸주영업배 주퇴소회 생거루용자총토 저탄진배토 롱아첸주영업배 투급신 장계키 계지토 젠제 뉴버 치수된피에 가구 더구 토담름루말라 뉴쇼 유구주티 铁卫特别为过年，过年年末了，规定东区是一起送托。 老对头,让给其七九总统其七十东堂,南人七七,推送堂都呢,改着就住堂,成穷古帕瓦堂,七十东七七,改着就松堂,成穷西帕瓦。南人七七,改着你去增一堂,成穷季节帕瓦。长波堂,不再一个,托地堂,三对堂,讲多了脚步。比如南人堂,比如七十东。 松敦区若得急忙途中的这些别给那帮人有不是。各国机构如期关心苏美军区，中国龙爱银行各国体外力别的国土党协许多年，其中松敦部在特外批给了规定东区银行我就接有不是。苏美军区按照俺们这趟敦区人行区，德国土党团结集体。
1: 各国德国团体让这天给来给七十多人团结集体，扩展这天去巨人追逐天。那么俺们这天真相将被冷落去，各国追逃，给去七十多东西去。人类各国人不是去告诉当天，你懂孙子老李个，感觉国家人去各国人类这些直接规则集体，给来他忙错，感恩明白各国来追体，给那头给了我这个银子送一不是。
0: 各国机构如期关注宣布，王俊凯，你为了写信，信托车厘子年，信托榴莲盘，过了这批玻璃微缩，体外盲盒，面色是居民看图那批，中国龙安银行，在这批过了这批玻璃棕色体外盲盒，龙去突破这一集团，况且第六年送，给客端着端过去。 新历史节团结那刻，你给出去这批南京秋土节去。俺去点赞给连接别，我追加干活。新历史节团结去，南阳当街秋土去过程，关键明白历史东西去。从这不同面变着了，改革修建集体，再随你过说南京在军委这个实施石头历史当天，过了这批团结三坡。
1: 长沙的考了这部堂，突然间突断突变，集体解决人事送一不是。一零年九十七，年前连续别玩十八年了。一零拆迁问题，哈达木恩被中央机构部去年提，开始二期一零期孟西直接去解决了命题，解决别次。一零期拆迁多不去。
0: 预先社区去多农村东干过几个马赛，社区去多农塘，人群虽乱，陆续边角去孟西直接接了，当地东区人士先有不是。一人一四兰吹走去吹片，开了北部去粘贴，霍尔木西出口去，推北孟州矿区南盘，拉斯用米西集团，矿区孟州铁内陆工程还将三不引贴。
1: 杨能米仓满月不谈，杨能苏谈康熙里亚面，开始一人去四国土月片，多农其中其他不接切，给客平台看看，多农其中其他不接我些，开始一人去店家给联盟土切，四国能亏去，孟西直接康熙人说，店家用米西不谈，而人们不明白那句话，霍尔木齐作家新年店家用土解决月不是。
0: 二零总统特朗普去，一人去霍尔木齐出国土，出现了免得改天时。而且一人去三百万，杨能罗康西了百多几百万，杨能再多东西。天南德黑兰重庆能归他提醒，他过去直接的是最远解决土，天空去宁静南，特朗普去，他同二零一人去。
2: 高山沙沃克凝聚之谷了，看叫冬地冬四季开不着吃香。
3: 地摊里，客人去睡觉的月。巴西刚给这年安大的雪皮呢，就是吞月摊，西皮的给车站三不通突变，落地不难瞧。
4: 前我对咱吧，擦汤二级农场准备呢，地摊里也偏到月水。
5: 地摊里，客人去下不到月。
6: 谢了，这边这里啊，恐怕加半个月呢，最近落地用途不值。
5: 那个土地怎么刚过了雪皮呢？吕军用外马车看到呀，啷个人改变那就来越土不得？
2: 地摊里，客人去吃哪样？
7: 看你一娃去呢，听过人家的偏食东土。
2: 给公车车龙珠样式车呢？地摊了偏多千不要些。
5: 地摊里，土摊那么贵都土难吃贵别，千万小心。
2: 吕军给讲了，我讲给军心给，地沟给苦了，俺来也都住着。地摊去中国。 俺做草莓，俺们都送给我们去。 chin yin chin li kong kong ke long chin ni. Zhong yang long chin yin chin shi chup li kong jia bè ge li zin yu tong xie cara.
3: Bè zhong long chin yin chin li kong kong ke long chin jia si bi lan yi chi bi lin chin. Si bi lan yi.
4: Man zhu lin chin.
0: Tinanabado,

농사 배정 만든동 배정 차선 헌된 그 로드 주보 떠지자 체제가로 마휴 용다 재선 받동 주보 떠지 집에 도제나 청간 주의자 공도 연바 남지 제다 딘베 치 녀셔자지 녀동 대면자 종동 추커 제다 딘베 치 녀셔자게 녀 연바리 녀도 롱총 종자 침바문보 녀대도 배 롱총 종지 민체 소랑 텐지 레니르 비제 따그로 도동 자도 히바 반들 잡아동 침바문보 녀도 텐지동 레니라 젠젠 비치 제지 코제 수보 처베 따던 말아제 대바리 자토디 덴바디 산토 민치 소랑가 제디안 따던 러러 미비 동차 공예바리 노로 허가 동치르 제 출롱 행구디 제디안 마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디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행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听得来，请教张正根科娃点子求中东，小学请个看，俺们点子也打听着点么。
1: 두서르산주라 망지 센터스와 지히니 등을 해결하더니 유령 용지 모망 망조 사도로 자와 초바당 린상 미바시유 다디바라 용용소 인카 모망 퇴초 지연견조 칸다 퇴민제도 사제 희고 칸지 순동이자하당 주시니 퇴무치 침인견체 조조로 긴디 유디 해바지 하자동지 실로니 도니조류 남시 비중 망제당 Bejong, Tatang Lundengi, Ludu Zubo Daji, Chunjin Gadang, Mahu Yunda, Shi Sibatang. Zubo Daji, Hibidu Tuna, Chengguan Chuji, Kondo Yibanam, Hida Dumbi, Chi Niji, Nidang, Demi Ji, Zondang Chuka, Hida Dumbi, Chi Niguni, Yibaji. Hietze Nisun Dania Yini, Yetze Lundji, Gangabi, Joji, Mangchui, Dampi, Kijin, Jin, Dendro, Jindu Dang, Yirin Jujaba. 初中的主义今天的国宝一把当中切的用这种当去中间的用为一人就住着初中的把家当就没算见人都能学院人都能当局当是局日子见人都人算过这一把当所有的住着的黑当三对黑的一人满足的民不亚族当给尊亚春节三百年长后有你我们把学院 现在你看你这个路,西路你都你这路,零天那去。比如说,那日人你有个月当冲队。那日中给,大家汤清多,我错一把日。现在同这样给决定做一遍,各把人比下的一把当。三天两样所起居那边,连前车队一年,人们往。

0: 三个那么做，德林个伯爵龙城年轻里，光看给龙城街，村落各站连线宣传的亚洲人，连线的总督大总长把罗家当，一些建国给人家做不做经验，这节蒙托看给龙城街连线严大新巴拉个需要，大连这样么？
1: 나라 나랑께 미탑제 로지여라 제라 치랑께 미치 뇽와 장모양 여시
2: 제다 나이 주비에 미치 휴란리 제라라 장슈 코즈다 미치 카쇼헤 뜬지나 나지 레치제 링기제라 웬기양제

0: 야 조금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다들은 그 태당 보통 레달 삼아시 뭐지 산조레
1: 레레레 다코 드리 나 진다야는 거고 삼아시 뭐마 삼조 레디 키사 안 거고 버지 사선도 버지
0: 레 버지 사진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여여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치 이거야 뜯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계
2: 여여 세향
1: 소지계제
2: 요
1: 주마제제
2: 주마제
1: 대 모로지 세계 야 그치 이 뜯어
0: 보모 대 루샤자 좌제
2: 여여
3: 대로면은 라피도 소향이 쪼개졌지
1: 오 진짜 힘버렸고 조고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조기야 제단계
2: 요요 조기야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 있고
2: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소롱이가
0: 저기 뭐 소롱이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 드말래
1: 쇼마 쇼마 조대 갈파 뭐히 정나 싫어 Matengro Tasa Yari, Renius drink the church.
0: Cotremazome, Pomozoj, the Lotomago. A Kimoso credit is some of your son to my
3: Ridge Tola is a
1: Tola the church, but I think what's a low true gilting Tomo Donald three.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 Marie chose you, Regering a Kitamaroni in Boritre, low true gilte Tamboricoia. Ready, ready, Tisama and Satu Zuchelsa. Tisandra, Lim Tisama Tonadi Tola in your Carutulamale.
3: Jadi, tak kau jodoh terakhir. Satu sumpah terendah, tak culai aje.

0: 자 헬리고 녀르 디루 친바지 자나 디고지 상주로 쇼이 나주 추조 조바라 베종 랑시르 리녀르 뉴시르 루드르 총드 리딘 송디리노 외조 인제당 랑코노 로니 진제시바 소지리든 고레디미 고니 바이바다 차샤 강보 토드르 르버제디 외소 치도 콩디 짜니 따리 예여비 제슈비 라토 카바지 혀점 예제 튼지 튼유당 토자 뉴시르 소지 창진라로 사도 퇴주바데라 상괴바도남 친보슝여 튀모마이 비장진 퇴탕 라체 데레 주비 베지치디 힌조 튼유르당 로효 뷰치지 제힙 기조로 튼진 예여 라쇼조다 시도당 주총라 다동 초예 리는바 왕少통기 난줄리데 징유소르 자니다리 레즈위 쿤데 샤테데레 히디 베지치디 힌조 튼유로 참진다 송진 진가네 고시르 쿤데리데 지도당 히코노 조유비 로조 카서보미바다 튀유로 군디 예 카빈이 된 타주 더 여지 시바지 라쇼주다시 도단 주제장 이 치미 니히르토 라토 고마라 강도 뉴미 서보로 뉴여바다 랑종 증외수 랭고르 덴자 히히단 다듬 최대리데 장 뒤제도 쉬운고 초유바지 레데디레지 에에 이 진뉴 인제 라즐란 데니 덴자 히히히 변가네 르메데 가동외수 레 예주라 장 히히 퇴지 눈추니 니다 동토바 즈니 고시르리르라다둔님보히 古些一出八档人类了电力团结了一个学期电浆给你推举月参这经节里的清部你对接到希巴的来日之之浪当年所就当中色大街东路一句了张静静的一个人来特别马戏让中节日电扎些雷过你得了东就得为将跟你太月共聚连给内情安全亲自的杀对和他一点日电大顿堂古些接着马拉推到嘴里
1: 我说过去的电浆给你一头用用的帮助咱协助比他公婆动作了听见准确音乐写吧是大家来看呢你这边子了你我老农强多中期的节日节节节节别下落节节青蛙出动让别女节做米定一个上动别下节节女节做米三百个人做阵了跟着好大动位强多中期的节女节做米天然皮节节你那么的来一把的罗我今天就别参的 中期的用色真心巴东真银币龙殿中国的内路东西青蛙车激动各家心巴东真心币龙殿中国的内路东西青蛙车直接生巴罗我路东西七七青蛙东次的年轻早上东春错各东几家来高啊就做用家路接济七七青蛙东次的生级东春错各东几家三内路接做马扩这东自己努巴你个拍一拍一 强多中一节书记严巴东今年中期严巴李树谷强多中期的节一波东带你天气努秀萨马撇节东的中国龙库的猪猪手东没啥龙节的做吧下足路秀去路举巴节开来节节节一巴里中期的用节一切应急开来年些在你这努节路东开来节家家一起给你怎么东
2: 那就做面天然中期的用具帮助了东就做配件家给小伙伴这一起上班的应用强多中期的家那就做马东人类也过了长着了新竹中期的大技术让这电视机把它简单跟地动的来这天空家给别娘家老师了出用的敲到了东西罗我今天就别参与的为些南中机让这叫那蒙族拉萨燕给蒙了过了东次上涨这把马子
0: 三年之后，老早起码挖洞，新竹蒙族南疆农村呢，他年少了，连续他把这的蒙族人不把用着了，给成农田接班的。大家来看的半年出了，也有妈妈听说，有人看见我院长用把小姐一年的大爷初中给弟弟背读大爷第一本课作用写出了大爷农民把这，背的用着大爷初中给拉萨当一节，俺的解说大爷农民把这卡说出了用不了匆匆的。 让熊中当这月策过当中切个周围当大爷我有你看当家对列空书记你做了我追当三家当转过新旁马街错有列空间这月跟空龙队当把人弄行一人大爷列一本卡做熊戏做了千多戏差弄一把街两单位结束用把用妈妈听做鱼林家给主人眼睛还一拉萨拉小姐接把当用妈弄一把街大爷出中给北中街大爷这一语句等在下去过节当中央给他去过的拉达拉顿求了等在一把当大爷立业不看总统以后七十多了转折上不退罢了等着刚来弄一把街大爷出中给中央这位党交给大爷无用人看让兄弟当于姐姐有没我吃我让兄弟的人看这些是大爷立功节这些是大爷立业不看总统以后七十多就过节谢谢书记习近平的人压个去顿求了顶的系统列一本卡给三路七新总统党给女主编卷堂七十动画人称给学出了类似同居了解决了公爹动画的准职三部推理让兄中级当初了西藏总统党人送国别他最等在下就了张祖杰跟宋女丁推理别文件弄一把这小姐一北中级习近平给党总统共把老用打了的等在一把党大业立业本抗总统级别杨大比恰不是去卡修当真也不写的当给大业理论了修用的我提着他中党修用集团多农别恰不是去真正党恰不是去直所同的对的那把工作拉上南大党六个的球把党长级用我的协国大业江镇党大业不愿解江城苏城楼党城苏来的了也不一点城楼街定格的西兵跟这后有呢短球的一年才嘎等这说了有人机一种趁眼里短距离决一筹码不忙当楼俊杰催刚太太把一个这些的大业里短车电机当趁用金总统一年拉上南当给头年跟这库屯片当他这些开播当新女片节这些的大业公卡对鬼把姐姐年送弄一把日眼睛还一要用某马天做军林干给军人别弄别接理论了透过党要用弄了突击气血把日空给党给促进着急把从去谢谢书记习近平给别接理论了通气不弄的该国党清官走顿该其热党人把弄的对了下边党给别兄弟局定个弄的俺去理论卡也不着急了领学界卡修杀顿党在于应征杀兄弟习近平给党总兄公别接动提的大业江镇党大业别人接江镇恰仓党一样的小勇接济过你对人求的系列这些是大业立业本抗总统下就是公的休息动画党党给让人设计下就党小勇年当年不兄就是公的动物立清帕林车女巴干亲对鬼也希望是大业促中给苦吗共政川党让兄就无知江文平党张宏波兼职习国荣学一把日
1: 那个来空年你在别子了就在年下在这年间我住就了年度年度路了别将年至南江爸爸一笔三度路子了人族年至浪迹马姓人的了年卡进步我是我做把动家用杀猪概念别别人的话族三度健康就了牛肉菜把日有别七七几把了公布进来农出家哈穷爹间路了人的了坚固那组前辈人的了话族人的了马有空格扎这块这个一把里公定人的了那扎土洞扎面你家扎土几页间扎土的银针狼族一笔家用机就下了列着改为没吃叫化妆小一把里扎五个银针人扎了路早把一栋小年听摩托杀动健康就了牛肉这一把里他说这些个把了人的了我做把洞中国穷教

저러 시기 담나 저보 라만가라 샤디나 라노 파모고 키네 우치 파도모고 키네 우자 키시마나 마죠 나 파도마 통조사 마네자바 마 통조사 마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한디 사네리 문고 파기 톰르 트르테르 라나 고비 이게 라키 키비게 투라 투샤나 추트 겔보 셀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노 토 에바살기 잔데 큐라 고비

나 아하고 고송고 레 동아리 야 다스가 텔레 동아리 헤루 코모겐 레 동아리 야 리사타기 담아체 잠네 로라 탈레보 야 남다세 나고 포메

야 샤르니 마랑 샤나 아랑 토피 페셰리 야 아랑 토블로 규고나 냥팅 달라랑 토 야 자른 동라랑 토 그즈틀라랑 토 야 트르치기 요라라 길란젤비리드네 야 마투 쇼리트세 야 다와다예 간라자 야 캐터서 힘풍류 토보고보 도행정다세 야 토모살라마다나 고포멘비탈라쇼 야 바지동전비 마르보자 슈타와 아쨍기 마르보자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르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앙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 보티 렌야
0: 레레레

주번아바츠 자시 뉴준체비 뒤산더 자시 샤와 강당 강접정 자시 리농 따더 녀와야 자시 쇼비 문진더니도 자시 겐군 거체 자더디 자시 더미 샤샤 초더바라 자시 시비 로레 샤더동 자시 지구삼든 접으면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
1: 답 되고 차요. 계시 채나죠. 또게 표제 공화 시도나 또게 참여 공화 동지 제보다가 사산에 되나 또가 폐뒤 또게 참여 공화 왈락스랑 보다가 그도 겹제 공화 쓰여봐 자자하게 팀어 줍줍녀야 요래.
0: 스모 텐게 경고 진진토 댐쇼 페로 세계 하자마 라티니 윤치다 포포 모시망류라 다야라르자 금제 컹이라 마데바르 댐쇼 펜베 제부 허리와 조완게라 마진 케장라 담투 중화다 마진 아자 점마라 신수 케장라 담투 중화 신수와 조 누불라 메주 케진 제라 담투 낭 타바르 동안 주 겐 투데라 나슌기 폴로 케장라 담투 낭두
1: 제제소 댕가 지소 토도 부이 이수 정교루 다수 첨부치기도 돼 남저 겐소도 라자 뒤저 콤바 여린신도 부이 이수 장는 것도가
0: 제제
1: 나카상 코랑게 낭라부디 코랑게 티베 부이 이수 잠자 쳐보시 차감 거대 자샤도가
0: 낭데 가르치도에
1: 역진 근중 땅 미쳐
0: 그랬어르베 도마 생게 예차르 싱바 유마 쇼 도지라라 미마 쇼고 치니슈 저주 녜바디 체라 메바르 도다라 지주 낭샤 라나 메베 주산 대야 난주 대규다 법조 지수 이란 제슈 주 인겐더라라
1: 알로로
0: 트랑게 시지 데베 레르트 나뉴 이베
1: 아치 땅에 뎁치라 응이 먹거든데 데뉴 메 이네 도와레레라 밀라테베 응이 되게 냠보 돔나 대제 지숨 주드 시베달
0: 응원에 시지 데베 레르라르다
1: 라자라자 도잖아 도잖아
0: 하잖아 트랑게 도와치리아 응이 먹고
1: 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的男的也不是不知道那是那是我
2: 我这是哪的？这是哪的？什么玩意？滚干啥？听得通的，窗帘里才是吧？可是说，俺的女主吧，多近意？这里你接了你东，中东、西东啊？这，这哪的素质？可能啊？俺看那人家都送给个，俺女娃娃我这是玩的。对对对，但看那人我这干哪个？看那人没干过，我心给个。来，滚到俺这把大概看那人对俺个，这不是多能的。
3: 哎，没国别说了，有人家当着要去，不是多能的。好嘞，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吧？对
0: 쓰는 거 쓰기도 대샤 파바를 왜
1: 대샤 미바 파바겠어 나 가서 그거는
0: 고모죠 에 녀스나 대샤 파바 쓰는 거 위에 쓰고요
1: 알레 매매매 대샤 나 버주 쓰고요 알레 다시나 지나 로바 도시 말해 봐 아니 근데 나 미돈 난 다그라 비기데 로바 도시 먼소 용도나
2: 공부 처럼 먼소 공부 먼소라
1: 버주 도시엔 다 봐디
2: 용아 저 도제라
1: 너
2: 다시는 키랑게 버주 속업에 김제 가르벨
1: 알레 다 뒤두스 보고 다 뒤샤 종기낭 미도스 속업에 뒤당갈 또나 10능이가 제자 니 버주기 워무스업도 스타마스업도서 또나 즉갑대 에프지능기
2: 제
1: 다시나
2: 키랑게 워마 멍뇽다 삐제르드 캔데
1: 니 엄마 보고 니 버주기 워마 다 키나닝게 깨치고로 야브라지 쇼요고로 도우무노라
2: 지지 키라네
0: 저 도시라
1: 너
0: 다친 키랑기 버주기 워마다 말이야 총다 여러분
1: 알레 유발 유발 루스 바워 로바 다쟁기 버주기 워마 로바 도지 천유 공스네스
2: 원네
0: 중국
1: 다 딩상 안주 심부이네 의빈네네 줘봐 원로 삼부 유분군네 줘봐
2: 제 다진아 줘.
1: 라.
2: 테란주 공세 나라. 버주 내가 진일 그 근제 여러분.
1: 라. 다 버주가 렉지 투바니다. 버주 수행기 레슈 미나사.
2: 오레. 레슈 미나 가세요 여러분.
1: 다 레슈 미나 차샤니 큰 돈베 좀이 손줄하지 유바.
2: 러세.
1: 다 이내 키나닝게 뻬게 고르 야그라지 쉬어 고르 도움노라. 키나닝 뻬게다 니밥에 겨겔레 두가다.
0: 什么天气？湖南自同志出面忙不行，就算南京混战的连续突击，永保潘元春不停的，你比魏娟儿给差到别过去的下。
2: 当然嘞，但是呢，做了前两个，你这都给俺做新罗忙做个突破天界了，干没事做了呢。
1: 老，他顶上俺做新不一呢，全部难度对吧？特别古巴个，
2: 这。
1: 米干这个生意，得连队接到没？
3: 배차샤니 모트스데 아르뉴모 양두산제 아 미강괴뉴 아 숭데 랭마랍제 미고스데 아르스차두
4: 제스
3: 시스지 대관제 카데 아르조조야기 아 시데 아르사
4: 네 잡았어
1: 잡았어 용아 다전에 지난 게 닌디두게 총제나 슈베 초콜렌제라 까메지 순난다
3: 라라라 다 정기당 미초 역대 부시보고 이네 디기기 자원이 대다제
4: 这咱你不就给我们说都是蛮子心你要个意外是是是是是这这这这这我让下下那里推举不就给我们东西搞不习惯的啊嘞花巴都念的日子家的光啊热热啥个这个的要个是不是吧念的日子家的光啊谁那比不过哎那不搞了人咱们搞了点不就卡巴的呢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5: 我们有马的，大家俺老年的用着当地开销，那咱俩是必须必须必须必须。怎么现在天地通对朝廷的立正什么虚心，可是现在俺你的立正呀，日我当三家有什么的？当然嘞，可是现在俺你的立正啦，日我当三家按照原来，这个苦心没学着呢。通对朝廷，所谓美龙吟。
6: 嘎嘎卓卓，米菜宁波人，嘎春宗大，南梁街巴卓。今晚黑夜，南都军山街勇。主播南巴卓，大大姐姐，星期六凌晨的呢，陪着我们昆切龙吃雷公，看给龙城街，出租接大大月饼，小弟儿在凌晨，三级卓然西巴地日。俺最凌晨的呢，俺最近认得了这小兵，出租短板的，结巴巴的。人的工作出租短板些个呢，接单些个巴的，下东西接月饼。新巴布凌晨的，对头多，俺最凌晨。 您就是个小，主播南巴，三八不能，俺最年轻姐，苏庆大不应变。三八不能，这位年轻呢，能去没别碰碰黑当中。感谢新竹林姐呢，俺最年轻姐，你说的天啦，三七的端归熊呢，俺最年轻姐，这都开帮着呢，雷谷鸡个节，着急这个，俺俺对，雷谷鸡个节，着急这个，俺俺对姐呢，提个人着话写出去。俺最年轻姐，姐姐新竹林姐姐，咱为三七的当真。